0: 아잉띠어지 아잉띠어지
1: 이오
0: 우아에 아잉까서지
1: 졸라가지 싫어졌네
0: 아잉짱겨지
1: 이거 파지한 방송 이기나 뭐 하나 같은냐
2: 많이 쓰던